살아있으면 아직 희망이 남아있다는 것. 살아있으면 생명을 꽃피우기 위함이라는 것.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삶의 기쁨을 노래해야 한다는 것. 초록 이파리들이 전하는 이 희망의 메시지. 귀담아 듣고 가슴 깊이 새기리.

3월엔 당신에게 좋은 일들이 생길 겁니다. 꼭 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왠지 모르게 좋은 느낌이 자꾸 듭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들이 많이 많이 생겨나서 예쁘고 고른 하얀 이를 드러내며 얼굴 가득히 맑은 웃음을 짓고 있는 당신의 모습을 자주 보고 싶습니다. 5월엔 당신에게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왠지 모르게 좋은 기분이 자꾸 듭니다.

가브리엘 포레의 이스파한의 장미 들으셨는데요. 이 곡은 르콩트 드릴의 시를 바탕으로 한 곡입니다. 한국말 가사 들려드릴게요. 이끼 낀 받침대 속에 이스파한의 장미, 모슬의 제스민과 오렌지꽃은 향기가 덜 신선하며 냄새도 덜 달콤하다. 오 하얀 르일라여, 너의 입김보다도 너의 입술은 산호, 그리고 너의 웃음은 가볍고 더 낭낭하다. 흐르는 물보다도 목소리는 더욱 달콤하다. 오렌지 나무를 흔드는 즐거운 바람보다 더, 이끼 낀 둥지 가장자리에서 노래하는 새보다 더, 모든 입맞춤이 경박한 그들의 비행 때문에 매우 달콤한 너의 입술에서 사라져간 이래로 더 이상 향기가 없으며 창백한 오렌지 나무 속엔 장미꽃들에겐 천상의 향내도 없다. 그들의 이끼 속의 장미들, 오 너의 미숙한 사랑, 경박한 나비여, 돌아오라 신속하고 달콤한 날갯짓으로 나의 가슴을 향해서, 그리고 향기를 뿌리려무나 다시금 오렌지 꽃들과 이끼 낀 받침대 속에 이스파한의 장미에게.

9월의 실록 천상병. 5월의 실록은 너무 신선하다. 녹색은 눈에도 좋고 상쾌하다. 젊은 날이 새롭다. 62살 된 나는 그래도 실록이 좋다. 가슴에 활기를 주기 때문이다.

여러분, 시와 음악 잘 들으셨어요? 오늘이 5월의 마지막 방송이라 5월에 대한 시와 음악으로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뉴질랜드는 가을 장미가, 한국은 봄 장미가 피어 있겠죠? 마지막으로 이동원의 장미 그리고 바람 들려드립니다. 여러분들 가슴에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긴 5월을 가득 들이며 이만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